0: 빵짱 예민쇼.
1: 그때도 생각으로 살인 서플라이즈의 스쿨 서플라이즈 반가운 그 가미 서플라이
0: 빵짱 예민쇼.
1: 뭐다모 필요한 임포트 유효한 끈방한 바가이 싹갈래와까
0: 빵짱 예민쇼.
1: 빨아서 빠른 빵 맞춰 빵 섹시 빨아서 왕국한 빨아서 베이비
0: 빵짱 예민쇼.
1: 마이 먹어 말라 그루나 프레스카 하길라마스 고카스 벤데 꾸아도라스.
2: Choy, iulit ko ni Danay Choy. Agit bakal ko nga kapal shirt si Imo Choy.
3: Ay, toto. No return, no exchange na na.
2: Exchange? Mayo pang bayo. Hindi na pwede mo bayluhan. Ang biga, kuya. Kadasig lang ko ibaylo sa iban.
4: This is your MOR safety tip. Never hold someone else's bag. If someone asks you to just hold this for a second, don't do it. Many scams start exactly like that, small requests that lead to bigger risks. Your safety comes first. Politely decline and keep your distance. Smart safety starts with awareness.